환장하라는 너무 뿐중 둘. 이엔도 찢는 갈로스피로 다가는 것 같던 난 둘은 거리. 오랄리오 그 접범은 더워 뿐따라니 두릅이 빼왔니 더워 자자니 둘 깔가산. 바스르 파우케르 바스르 사무 드루케르 구릉 토토라기 땡 프로츠. 닝갱 아끈 파 구릉아 닝갱 랑궁 아끈. 나는 아끈 원어서 바사 비난 그링 아끈 나위 트윈 파트 헬렌. 나유 나끈 반다라 닝갱 랑궁 위안.